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며

0: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1: Proclaiming God's goodness, we're TAWH Palau. Hope Radio, Angel 5. Listen online at hoperadio.net 24 hours a day.